이렇듯이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딸을 안이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편으로 나가면서 울음불이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할 일을 생각

누구를 헐고 신이 사세가 난처루구나 길 걷는 줄을 모르고 주냥 문전을 당도헌니 그때요 향단이 요염섬섬 화계상에 봉선화에 물을 주다 돌연짐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마친 도련님 드리려고 밤참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숨겹치고 나오면서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밤도 사이바 일이 어여쁜가 밤마다 보건만은 낮에 못 보아 하니여세 아짜제가 형제분만 되면 대일사위 내가 꼭 정하지 한 분대

책길 타선 말리를 갔더니만 운수가 불길어요. 대명이가 들어와서 네 마리 형제를 잡아먹고 다만 이 몸이 남았는데 나를 깊고 못 가려 할지 대박 까고 발을 못

제비 대왕 그 말 듣고 네 예미 애비가 금년이 나갈 적의 출행날을 배암날을 받아가지고 가기에 그날 나가지 말라고 하였더니 기어이 고집을 부리고 나가더니 그런 뱀화를 당했구나. 명촌에 나갈 때는 출행날을 잘 받아가지고 가거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색이 되었는디 흥부제비 대왕전이 들어가 그 연유를 고백하니 대왕이 그 말 듣고 보은표 박씨를 하나 주는지라. 저 제비 받아 물고 멀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디 하군방 장군.

관원 복훈을 이하지냐. 수명 사명 양한데 불성 청원 맡기래라. 날정으로는 자기로이 갈순을 옆에다가 불구수로 벌하라. 1.2점 따오.

그 대공강자유라 황황도를 당두거니 황황질거 불거반 백원천지공유유라 금능을 지내어 주사촌들아니 국수장가들이게라 낭매의 활을

들으라. 연유지간을 지내서 장성어를 지내 갈성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절이 올라간 여 마루장을 구경하고 창당내 달라 홍광문 지내요 통관을 들어 설비르기 백일로다 요동질맹지를 순식간이 지내서 강남에서 보면 제비가 폭

월당황청 치세를 살펴보니 전쟁의 대문막이 주정으로 흘러져 금화금성 분개하고 중당영효 해돌아 토목 망울이 생겨있고 삼각산이 생겼는디 문물이 빈디노고 풍수이 희희허니 만만 제지금탕이라 제일라두는 문무유경 상도는 할명이라 궁봉할명 두글 봄이 흥보가 사는지라 처제비 거동무소 박실비 다가로로 거조도 눈높이 떡 남대문바 썩나다라 칠팔패배들이지네 해고개를 떠먹구나 동제강을 펑건너 남타령 넘어

펄펄 날아들며 방으로 펄펄 날아들며 들보고에 올라앉아 제비 말로 군다 치치치치 주지주지 거지 은지 배운 악지 철지 은지 함지 우지 배워 빼도도도둑 흥고가 보고 서반겨라 흥고가 보고 서반겨라 얼씨구나 떴다 저제비야 네가 어디를 갔다 와 천왕, 진왕, 인왕, 후왕, 요수, 씹고, 목에서, 요수, 차로, 니가 뜨냐, 토연병, 방백하야, 오려, 춘광을 보고 와, 일상, 창조를 따라, 도지, 소식을 연고 와, 소상, 동정, 백일여!

흥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더니만 흥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더니만 아이고 여보 영감 저 제비가 무엇인지 이것을 툭 떨어뜨리고 가요. 흥부가 저만 지서보더니 아는 줄로 말을 하던 것이었다. 오 그거 그 약방에서 부르기를 백현두라고 부른다던망. 흥부 마누라가 보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여기 무슨 글씨 썼소. 흥부가 어디 보시 오라 본표라. 그러니까 이 제비가 강남에서 올 적에 서울로 공주로 온 것이 아니라 뺑뺑 돌아서 왔구만. 서울서 본으로 해서 그 은진으로 간 게 아니라 바로 또 본으로 청산으로 옥천으로 거기다 연산 은진으로 해서 왔는가. 본 대추 좋단 말은 들었지만은 그 박씨 좋단 말은 금시 초문인데 하여간 저먹지 않은 것을 물어온 게 이상하냐 한번 심어보세. 대장군 안손방이 땅을 깊이 파고 묻었더니 그 후 며칠 지낸 후에 이 병하는 모냥을 모냐 박은 영영 박이로구나 순이 찾

시절 누구 찾아서 잠깐 같이 날 문제인지 모르는 아픔 신이 피가 와도 걱정이 없고 탄줄같이 실한 눈구리 왠지 봉을 알카웠은지 바람이 불어도 상관이 없구나

대발들 비난 권천 노인 기생이 분명한데 박세통이 열었구나. 첫 번에는 까마귀 머리만 종기만 코세기만 당기만 사발만 대전만 장관치는 폭동만 끈 것이